아콘도 마니 필마시다게 사다난다 마디 로시비나 아니포나 삭미나바 로미 마이테니 세이딩바 톰바 탕좀나 세이랑베 세이지 묵 타미나시

0: 야짓나 이슬람 길레바 뿜나먹기 칼리파 오이자르바수 거리슈 또붕음 로이니 이맘사 마름시나 아이코이 극등하는 셀라가 아 주베나 하리바 숨나 또우 밤제 이맘사
1: 나 코이 뿜나먹 가리에마타 찡나가노 한덕기 콩짓 아시다 구파싱나 아까이바 거리슈 또로이 하이바기야 쩨빠 타저블레
2: 야르로 아시와 마트기 타우리는 끝내 찡나버리 아이코이기 이맘 나 시로 우나버기 아로이브는 믿네
0: 아두
2: 야 이맘 아도 없는 야비 들어보니네 에코이 슈레 호봉 엄자로 에이브스 부비우 입네 아바스 극도 못가리 부비베게
1: 해주베 곤겔라오 이슬람기 살타넛 아시부 세네리바나 코이나 불럽나 소이크라바디 가나는 악비 센비 호간 아이나 산 미라이 나이바나티 나 코이 크라 실레이바니 이슬람기 이즈잣나 징돈 빡리바니
2: 마두 아이코이 감자로 나도 이 모기 마망드 아이코이 까이제 레술기 이부 낙실럭테 하이바디 아이코이르 까리 쿰루가니 주베 아이코이 부수 뽑이요 까리 곰바 아도옴네 세잇 오이르바디 아이코이 부수 나망타는 세잇 오엔비우네
0: 똘로 똘로 주베 똘로 딱디레 일라히 부까나나 수태도 한망음 로이 주베
1: 주베 낭 할로 아이코이 술람비데기 파울로가니 Karigumba pibam patra badi ay koi kupada changan halakani. Karigumba akaibale ramdragana kupada changlaga pau tharak. Lambi the karigumba na koi ki nating darkar laira badi pau tharakani. Aina abbas pupubagi warogano. Islam gi piral pahen naba aina mabu pupubani. Achan mirai naiba natyeko. Hogjik dinang makada hal. Makabasi pumna makta. Muhammad ki masunupa Hussein salam taurak I hai na tambi.
2: Ngashi na unabagi aroi bana bit hoye to. Karam na thamui ki saina ase pujana khanga ura sigi. Imam sahab, amuk tangai biko.
1: Kari amuk wali bage Ibne Zubair.
2: Khut mubarak aduna aibu amuk ta nantha biram. Hai. Kayamat kini betul, nado ibu ogi safat, ibu si yahon begini hai na, wadah pibiram.
1: Zubair, Bismillahirrahmanirrahim. Aini nangmu nantharabni he Zubair, aigi thamoise tu gairagam. Kayamat kini betul, ibu ogi safat nangmu susalan bisam. Hujikti, aigi cat lagi.
2: Loko, ya Hussein, nasi unari bersihna, sengsar si dari unabagi aruhi benubit, oire do. Helep libat cingsang, hauri bu upal, kari keno nak koi dan lep tu nale hauri ba. Nak koi ke imam kam hau, imam Hussein bu maut ke thauri ne karbala tam ne cingdu ne pukre. Nak kau imam, amuk tak kamau, amuk tak kamau.

0: 야, 이맘. 아, 구파 요구더부수 얌칠럭드레 마약등 보타키시라
1: 마드나 파가드라 바스
0: 이맘 잡부 아, 공어이뿐 나막 마약 보타키세 서골 웃기 굴지 밥이요 아무것도 보타키세 호집디 호집디 에코이 구파 요구더부 정칠러시 이만 잘
1: 아할레 바이키누 피앙앙 뿜나막 호직티에 코이네 칼람마가 오너리 나 코이기 스와파마카리노 하유
2: 야 이맘 아동기뚱인도나 사이도이자바 팡바디 짜마락라이박파바니 아이 코이 마이레이자로이 투나막 잔나타요자바 팡바 아두칵타니 아생바 무살만싱기 팜팜톡바수
1: 아두보 세헤라바누디 아이기 누피막 अहले बैठ की मनुंग दगी कनागुमन हनिंग बियारो बदी

비 마이범 로시비나 사이링바 파헬라 하우범 사이랑바 지앙암 까메이 아니 슈베이세이기 펌 미틀루 이세시부 세이사키바 란비르 타우나 사이링바 헤로짓 나우레이범 사이랑바 도니 아히범 아홈 슈베이세이기 펌 아쿤바마니 이세시부 세이사키비 휘드롬 푸스파라니 사이링바 나렌자닝옴바 사이랑바 돔바 탕점 마리 수바마디 아로이바 이세기 쿠돌데 세이사키바싱디 하몸 사다난다 만다키니 타켈람바 마마디 시시 사이링바 로미 마이테야마디 사이랑바 소리 센점

아시구만 파타바 타박스나 시브 팅두나 아파바 아춤바 람비다 부럭두나 마코이브 람징나나바 아미룰 묵미닌 하이바디 타이벙 판비기 루싱렌 하이바 톱톱 포밍토나 시피두나 라비울 아울기 타라니 토이니 판바 아두가 잉그레지 캘렌더기나 크리스타 성아 홈푸트라마 토이기 에프릴 군 닝통카바 누밋기 아육 앙안바다 구레 사가이기 이무가마다 알라마푸 마학나 야암나 이카이 쿰나바가 로이나나 Hazrat Muhammad Putaibang da Sapong an Biraki. Apok pagi maming na Abdullah Masung, apok pagi maming na Amina Akawi.

라이벅 퍼비니 하이시라 에세 코이다 저바 밤저루바 마학나 이망다 암묵당 레피라바디 하이두나 니저럭바 미쿱두나 락라바다 타자다나 난톡 한키다나 봉독 하우라다라 북닝기 아팜바수 이카이 티비 마폭 아마 오이람바나라 낙신바디 ngamde 봉독바수 ngamde 이라이라이나 파카트바 타닉바디 파위 난톡키다라 단자세

0: 쉐이타 시부 닥터의 목이 욤니까 아니다 우리 시부 아이 머시기 욤 머시다 아이기 이선의 피 쇼비탄 라이런 것도 없이 딜라이 구미 시동 떠오른 거니시 아이 쇼비 계셔 아이 나 코에 그나 안틀라 이트라네
1: 그냥 코에 다 모여라 오빠
0: 아이 낭부 아니라 아홈 럭가 오고 따디 이문 럭가 이 타박 수루게
1: 타박 수는 아길래 본디에 다모 레디오 따로 보니
0: 아이 나 코는 헤이 아따 이디 이라이라이리 난 코이기 나 떼야 헬러시 동안 감도 짜드리보
1: 아이들 아빠도 하나 동안 짜르미나 동안 짜르보니 하이드나 아 코이 뭐 헬러시 마니 먹고 싶어하긴 떼인 기대다모 마네 이건 다 하이브니 비마 자이 신통보다 헬러만 그 축하 잉오 카미 눈 알아 모르메 비연시 아이는 착다도 눈 시대다네 봐 망근 강옥 선비봐 아두가 코이 닥터가 이가 디냐 아이 까만은 통론 잘라가냐 카메라 챙겨 이런 거 통해서 토피베다 뭐.
0: 하하이, 아두가 남기디 나타이 아이마 가싱 토브라 옥토리 속이 터벅다 오네네 터봐 말이 동안 자르.
1: 마도 노닝 가지브니다 뭐.
0: 그대오이.
1: 마 우라 이제 꼭 군디 할분이다 뭐.
0: 응.
1: 마나 할분이야. 노예 안 봐서 마와람 실루. 와이데토 독 탐이타오. 아들기 자로로. 마대 현독대 이루루 더 자통원이다 뭐이보. 마사마사마 쿠팔리브 그도 바인통도 이르다 뭐.
0: 에이. 탈클래스 낙트니. 모알로 눈해. 넘버 1. 능네 도그다부디. 닥터니 안업 잘을 오래드나.
1: 담어 아코이 닥터 기대인도 마도 초비 야바네 테고 담어.
2: 하이 바이보.
0: 에이. 야레 야레 야레.
2: 아. 거리 타버기 노아나 에게 여보 잘로.
0: 헤라. MBBS 닥터 마나 아나 아바 항바 이젠 망와니다.
2: 닥터 모이나 항자바나 세데다. 좀머리 마타 모이나.
0: 오. 마이테 이제나비다. 아두 아랍디 아두 아랍디.
3: 부모, 까리 타박이 랭비락 보노.
0: 어, 좀 날 락스 자네.
1: 까라이 제피루니마. 다음에 자막 들롬비로.
2: 헤, 하우지 파우자 다음 드리번에 하리시보. 용남이라 아가씨 아글라 삼박비 탐데. 아씨, 오늘 하우나 강기 드리보 보이는.
0: 야래 야래 탁도시 야래.
3: 아이는 롤 맞자 보 하우가들 강디네 떠오리시.
1: 하우는 롤라 하우리든.
2: 이마, 마이도 그래도 나온 거 타박비로.
1: 아, 아가씨들 대응 잡아서 소이들 할아버니나. 작소 코염 자라시 시니마 수행가 되니 피로운 거 홍도도 많이 다 토피로게 들어기
2: 아이보 아가씨디 타바마 찾게 되벌라이다 아가씨디 또로 방문 미니나에바 미여후 머리가 밤이 나라가 와리 왔다 자나가 되벌라
1: 또로 방에바 아두 빠차디 캠까 토피에 그래 누구다 야우리기
2: 에이 로시진 너기 누구 미기 자나가 되벌라
1: 라우게 하베데티 대부모 탐전 비게 하베니 난길로 파상아 자트룩시 미호비 소비타나티 담을 빌려온 펌보들로 빨리 신양케 흠부 시킨 팔로 비보나티 나트레니 담아
0: 이마이 루파에서 흠 자머리 자코르스 링말라만게 달리네
1: 하이링어데네 이때라바니시
4: 아이코에게 티가다르바부출락비라미
0: 어 이볼바이
4: 그래서 이암망아시 또로 방해 아두 방해 하이보다 망아리 아이는 보루버두디 한다기 타심으다 싱벌로리 마탕기 다다디 바지이나 뿌루부두주 싱바따브니 가라 레미바시나 시행완가드라 앙앙싱기스쿤길 영자오구나가 토권에 피범함을 이사사로이도리 난기 삐에도 팡나부디 가르장 하이도꼬 야브리 영어구드네 붕어
2: 다모 또롭디 팡에 아주 바이샤시
4: 이고 먹고나로이다 바자라
0: 이골바이나 아리시에 실기관이네
4: 호이 적토이 바부 미암 짜바이몽마시다 파옥시에나 마랑 까이드바시디 원통노와 그래 아우지끼 맞담마시다 세일하이바시나 사내리벌릴라시 안극보니 하이저리바 아더보 맞담마담마두고 시드나 보호나 바이브니까리 하이바기 나 딘낭이시부까림타 하이도니가 일리트로 브로

마땅 씨다 씨 누비다 기아바디 하이엔게 채널 씨다 탐자리바 더름싱 산럽나닝싱 제발로이자리 아카스 파니 인포 하우직 타비라 씨 나하롤기 콘젤

사타자리버 토론파링스 잉스이니다 뽕따레 메리님 푸마가 디스트릭 뉴스레터 듣다 한세가니 담행농질라기 시티 뽕마펄 메리트마가 파링라인의 산독사락이바 아이바기 코르제이데기 아리 수바탕각다 땅벌란 양카니팔 수바판도 쿠돌담세가니 토론마시 부톡바다 템방바 햄사닝 토우잠 콘젤다마디 토론 부톡비 톡솜 레노발라 Nasi irai numit oibana pungma pal minit kuntra manga pungpa masida tahan zagani chayol sida tharum lan thokpi gadabi lawrem bam turis

아카스와니 인포알 하우진우 미당이 뽕니빨미니 따라마토이 사켄 따라마토이 사키바가 로이나나 뽕펌마시다 더럼 따비리버 생기다 먹다 부드는 락세리 굿이브닝 마니뿔 굿이브닝 마니뿔 더럼마시다 마룹시나 코이다비바 마니뿔이 마따미세이 나트라가 마니뿔이 플라미세이 에코이기 스튜디오기 모바일 넘버 9863102016 넘버라시다 누미당이 뿡마뻘 파워북이 만둥다 간비락바 야르가니 에코이 탐자리바 모바일 넘버 아뭉땅가 닝싱자기 9863102016 넘버라시다 아돔루 코이다비바 마니프리 마타미세이 나트라가 마니프리 플라미세이 DX 메시스다 마디 워쩍 메시엔저다 간비락바 야르가니 Good evening, Manipur Thorum Sigi. Kudol Gihan Badalan Toksaka Doriba. Isayasi Matamisei Makakudol Tamzagi. Matamisei Sibukan Birak Liba Marup Singh Sina. Kurai Lamlong Dagi Tony, Chani, Sunderlan, Kiren. Boynao Amadi Bembem Marup Singh Sina Kwedana Kanbirak Paisaini. Kudol Tamzaka Doriba Isayasibu. Say Sakliba Huidrom Nawoi. Say Dengba Danabi Nawem. Karambi Saibu Erikaba Punatadan Kaminasi.

아가수아니 인포알기 FM 상하이 채널 다도나 그리밍 마니포 토롬 따비리 토롬 쓰기 더벅 탐세리버 모바일 넘버 토롬 김바락타나 묵덩가링 생사기 9863102016 넘버라 스테노미당이 뿡마벌 파우기 만웅다 아도모 코이다비바 마니포리 마타 미세이 예마디 마니포리 플러 미세이 DX 메시스터 나타가 왓츠업 미센저다 칸비락 바야가니 브레이키 마퉁다 타한자가 도리베이세이시 마타 미세이 칸비락바 동안 베이스메사니 각 펑세리 그돌담 제가도리바 이세이 시부 세색레베노 마이템 바하리 세령바 사릇 아람범 낭나라이니 아이나마이니 아송세호리 아한부 펑제리바 SMS 시부 타비럭리베 생시나 왕고이 통나점 레카이드기 통나우점 수닐 마카 레카이드기 권쟁범 군제 티암리상 콩드기 티암람 마룹 생시나 칸비럭바니 아니 수부다 펑제리바 SMS 시나 바소이 팟포 라이하라우부 마낙드기 히자마젬 Marup sini kan birakli loi nada. Good evening bani puta biri bamayam pun datami nazi gay hebo wafamsu hongdok birakli. Marup sini kau dah nak kan birakli say kau dol tamzari.

나한자리베 이세 이세갈로 인해 나타가시다 그레브링 마리포 란톡서블 로이즈리 더로마시다 이세 이칸비라키브 생아마디 더로마시부 하우브드기 로이버 파우바 따비름 리버 뿜나마포 아무가나 다가토 풍록세리

아카수아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드 토롬 따비리버 뿜나먹부 아무거나 따라함 녹세리 하우진 미당이 뿡 마플 미닛 망아 세켄 쿠마토이 셋키바가 루이나나 뿡펌마시다 란톡세리 땅벌란 양카니팔 수바판두 부톡부터 땜방바 햄찬닝 토우잠 콘젤다 아마디 토롬 부톡바 톡소음 레노블라 따비르시 땅벌란

안드로게아니 수부터 한자키바 이사이 세부세사키바 마이바마이무 세링바 탕점거라 토롬 산독도는 다한자리바 세카스파니 인팔기 FM 상하이 진행기누미당이 토롬 바링리 하우진누미당이 북마팔미니 군트라마가 사켄 군셋키바가 루이나 북포마스다 란톡세리 세이올시다 토롬 란톡비리비 로렘범 뚜리스

따비크리 세올시다 토롬 란톡피키비 로렘밤 투리스 토롬 산독드는 다한세리 바스야 카스판 인포알기 FM 상하이 채널니 하우징 풍품마시다 마니프리 플럼이사 예니칵 마탕마탕 오이나 쿠돌담세리 쿠돌기 한부다 따비레시 비 타도 여홈 플럼마시디기 로코쳐비세 예마카 세색리바싱 사다난다 만다키니 아마디시시 로미메테기 마이액다 소리 센점나 세랑비세니 쿠돌담세리